안 해, 그 소원. 멈춰 쉬는, 그 소원. 아우, 걔 나가라, 걔. The flash in hell, the light. 즐거워, 살림, 소원. 메시아, 소원.